0: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뜨는 거야. 싸게 뜨는 거야. 짠이다. 뭐 짠 앞에 배. 아 예.
1: 짠
0: 앞에 배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, yeah.